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0: 어,
1: 집에 하고 있다고?
0: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1: 대박이야.
0: 어, 택시비 줄게.
1: 제발.
0: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2: 심심해서 그래.
3: Next,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 song choices that our writer 경은 작가님 brought in. First is Poppin by Baekhyun. She says in Seoul, it's so hard to get home because the bus and the subways are full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 두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오류 길룩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악액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지수형이 사준 치킨 손에 쥐어준 5만원 기억해 걸어 전화 꼭 받아. 사줄 수 있지 나 이제 돈 많아 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

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거 쉽고 표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거절인 거래요.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라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 너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볼게. 버려진 사랑마저 꼬짓이 되고만 가져.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막어. 사실 건 누나도 아빠 위한 것도 아냐. 나를 위해 지금 누나의 불행을 팔어. Yeah.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 어린 나이지?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0: 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된 날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 다음에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그저린 거래요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연락해 내가 너무나 그립죠
1: Here's some more songs for you guys to enjoy. Thank you for sending me messages this week. I hope you guys send me more this upcoming new week as well. This is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by 이정봉 with 이수영, 우린 왜 안 맞을까 by 김나경, and we're gonna listen to 비행기 by 한혜 and 문세윤.

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커냉완. 잡녀가 물 낯서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났은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거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지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다댐수가.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렁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